0: 지금 과거 과거 링나바 리안은 두배 게 전봉국의 엑스카 FM. 나는 그냥 당기 때 오고 막 아이콘 때 와서 내가 그걸 때 막하는. 어, 아마 때 오고 막 과대 다 쇠티 야무다 엑스카 FM. 지금 그 진짜 그 땀 그지 그때 가면 에. 땀은 그 그지 진짜 민기 오시는 그 뒤로 진짜 진짜 나고 그 모텐. 막 그런 거 가이베 만나다 힘베다. 땀 막하는. 아지 못했던 게 있잖아 과대진 때 아따가 못했던 누구 좀 당한데 우르베 하트 깜 그리고지 때 깨야 그지 아따가 띵하 못했던 저 오스와가 먼저 담아 아따가 띵 때 아까워 이겼고 나게 미카 두코노 못했던 저 안검을 거팅 난검을 또 안검을 갖다 미드 좋아 때때 그니까 우르멘데 안검을 다 감아 때 다른 아야와가 안검을 쓰는 데 담아 아따가 띵하 때 못했지 오킨 근데 그 뭐지 또 아까 맞다 티피로 무서운가 플랫폼 텔렉스카 FMC기 때 검사 때 누구 도고 다네자
1: Escar.

0: Tatumanga itu juga singgi masih ke okaya, ke kaka. Dan kami lagi cua cua cua ngabi, ya macam kunanda, ya lacu. Dan kami kalau ngi cua cua tak wa kuwa fata, macam tak cua ngabi cu. Agai ya aku ifa kalau ngi sih acai tangga kena. Cua ngoba tali gai sih cua acai ngoli kata tawa kongka kaka aku tali.
1: Ensuite, c'est quoi au festin?
0: C'est toi qui au festin.
1: Tu parles en coterie?
0: En coterie, quand même. T'as qu'à être un démarcat, comme moi, c'est un gomme, que tout le monde est un goût. C'est un gomme à la samba, ça, on va voir comme tout. T'as ça, ou au festin. Ça, quand même, comme tout, t'as qu'à être un démarcat, c'est un gomme à caguer. C'est un gomme, c'est un gomme, c'est un gomme, c'est un gomme. Ça, on va faire un nez, un gâtin, je crée là. Quand il gagne, toi, quoi, on a un goût, t'as un goût, un ici, t'as. Quoi, comme, cabine, tout, gagne,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1: gong, gong, gong, gong, gong, gong,
0: gong, gong, 군주다고했지래, 군주다지래다, 쿠베, 다가 그게 또 인간 간 걸로 걔가 식구게 청한구, 내가 힘했던 나 친가, 나는 그 남해, 남 말하고 해가고 이제 그 장, 아 이제 장왕, 그건 내가 원한 남해, 남해 막 주에 그 관직을랑고 안 비로, 내가 망고, 아우 什么什么什么嘛다, 컴컴컴컴컴컴컴컴컴 당하고 강아. 안고이라겐구다티 나가와치 카카가인주구인만주구리
2: 대기카카긴아똥 시만니 꾸괴 아꽈퀘기총하가캬라 개가카와다와디마 메카긴아 시만니카꾸괴화다괴구도 다괴짜야
0: 시낭젤라친데마에 아친데마빌링가가가젤라 내가구고래가라 아친데메 꽈꾸캔긴가와가 막겐 나카리가만다고나니 꽈꾸괴친데메가는거와 진데 메코나 다 아티앙고 진가 메코나 와티앙고 그 진가 메고 이게 원아 괜히 아무만 그게 원아 진가 메 에요 꿈마 다가 아 이 하빈 토에 왜 원아 아진데 메 아 아진데 메 짱 진가 메 아이라 그까 이 가량 추엔 몰레시아 가다고 진데 메고 가추가 맞동 이원가 다 하비가 추아 진가 메 그 몰레시아 추아까 다고 우연감 주 아주 그 가가 진하는 건가? 내가 야야 과게 안도 시타장과게 안 봐서 대주다자 내가 시키자야 그 장과다 오늘만 다된주 다 우한기야 과라 내가 오게기야 과라 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긴 na kwa waka. Taka dobe chacha kwe mhake ngene hidri. Ya ka u, sangu a, talungulonge kea a, tanga ya u nga ba. Nekwe kama sumbi, kwa kauji kake sumbi. Kama wabunga, mchitete angalipai ya u nga ba. Nekwe kama sumbi, kwa kauji kake sumbi. Kama wabunga, mchitete angalipai ngayi kama kama.

하차. 그러서 함참한 겨우다하고 찾는 기회야만 그새 털어고 겸내 경격으로 뚜에 털어가지만 덥수 웃기 개개야가 그러서 봐서 세세 남은 랩은 함참한 지점으로 가루 감만 통하고 구슬을 그치는 기회야만 랑수 잡이두 네 하버라 기회가 가라가 코네 코네 아마 코스가 기아만 나와 피리가 코네 가까 아마 코스가 치면 기어나와 불러고하니까 보이브리고네 가볼까 기밤만 빼리고 토우장 화나 잠수기 불러고하니까 아마 디모아르가는 호마사 기아 티베이지만 불러고하니까 기밤만 빼리고 토우장 화 잠수기 제제나마 주엔피아타마 몰레스 안에 제마르가노 가라카가 세코 Rak macam saya dah kagak cuma. Terima kasih dia menggunakan kami cuma sama sekali.